0: 많이 잡네. 가사하는데 기회가 있었으니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. 진짜 사람들이 조심하다 말고 가사의 가사의 악한데 무슨 장가를 했나 말이지.
1: 맞춰서 조직 상탄이지. 어제 거꾸로 같이 전달이래가 볼게. 우리 할아버 이럴 것 같아 다 서두른 서가도 김학빈 때는 몰라. 이 소외 문구로 나가 또 다른 분야를 많이 쳐두면 이제 우리 아들바늘 그 자리 다 보면서 받아 소문지 디자인 급이 얼지 거나들 받아. 이따 아주 잘그 바가 몽성 브레이디 나타 아까 선생님 반소리 펴두서 그 바가 몽성 브레이디에 걸려서 받이 더 성격 바라 붙여 미디어 거기서 한번 후보의 민족의 미디어에도 저희 그 바가

0: 나이 정도예요. 아들 거 나이 살고 잘 볼수록 그런가?
1: 그분 자동 돌아보자.
0: 아니 아니, 너희들 자기 보려고 러시아로 구간에다 믿기 부끄러워서 정.
1: 헤이구, 비라로스 가정이나 빠리로서니 자빈 묵고 불리 나다 바지고 뿌리 바지고 사오니 나다 꼬라기로 불리 나 자빈 바지니 저서 러신 뿌리로 갈라세노.
0: 야, 너희들 자빈 러신 건성도 아니고 아미에다 뿌리로 있을 뿌리라고 성제보다 서세도나 뿌리로산의 성제 다 오밀어있다니.
1: 그리, 뿌리로산의 뿌리 자빈문이 발톱톱 땅거리고 저서 푸라 알아가니 빨리 공부를 쓰고니 와도 오밀어보니 루크가 비주니까 고르는 돌기는 있었어. 역시 너는 되기를 썼어.
0: 너희들 자기 손에게 다 봐야 기관은 너희들 다 손으로 사겠네.
1: 비슷한 내가 다 얹어. 너희들 자기 손에 되기 원이 둘은 비슷한 것이 비슷한 말 너희 안 먹어서.
0: 너희가 속상한 네가 먹고 예쁜 게 유의 아니야?
1: 그래서 거기다 두께를 보니 바로 올리나. 너희가 속상한 네가 믿다 걸라고 먹으니까 두께인 거라고 그러고. 사람의 군도까지 얼굴 거를 다는 거야 보니 어디로까지 가면 제 손이 잘못됐어.
0: 말이 아니, 그래서 이거 제안 받기도 다 제안 없이 기간
2: 기간 대륙 국가가 대신 도와라 전이 모자리 상대 있어.

0: 한번 더 생각하라. 제일 동네도 백제 진짜 어디 목구가 아니라 저게 뭐라고 그래서 어려움에게 사고를 보고 있었어. 무사히 말해서 진짜 어서 멀고 들어가는 있는 거지? 그러면서 사고를 큰 게 아니더니
1: 어머니 뭔가 손지
2: Thank you.